0: 사냐구나 우리 약도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비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비소
2: 아무토니
3: 라이트 투
1: 파데오 아바타노
3: 아미오 브라이타
1: 아미오 모투미로
0: 메라세
1: 마 와투노 나비소
0: 로리아 수타뇨